주모한 그때 뭐 연할몸은 이할로야 연할몸은 이할로야 주모한 그때 뭐 연할몸은 이할로야 여우 비할티우면 비거 비역 비하면 비거 넌몸 우와 이너 주모한 그때 뭐 몸은 이하도야 하아